고된 마라톤 같은 하루를 다 흘려보내고서 연애들이 마시고 난 깊은 편안함을 찾아 여기저기 치고 멍들어버린 상처 또 네 손짓 한 번이면 금세 나아버리는 거 baby you know that 이렇게 나에겐 너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돼 네 향기를 내 숨에 담을 때면 이 모든 게 영원하길 기대

땅 4월 말쯤 대형 수박 새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명 놔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질루당 달포 대여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굽에 달린 건 다 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도심해 또시 한 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치마니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 이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형 팔레 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굴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오일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-300원 굵은건 500원 받아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 쿰이 30원이라 나서

0: Download the Arirang Radio app on your device for free.
1: It's Arirang. A-R-I-R-A-N-G Radio. 돌아가자 우리 예전 아름다웠을 때에

Yeah.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아. 그래도 이제는 말해야 돼. 내 맘에 감추는 게 쉽지 않아. 속고 있는 느낌 알아. 끝내려고 해. 밝게 웃던 널 마지막으로 울리려고 해. 모든 건 변해. 아침이 밤이 되듯이. 그 밤이 지나면 하루가 반복되듯이. 그런 느낌이 매일 아침에 나를 깨우듯이. 부지런히 찾아와 널 지우려 할게. 그 시.

0: 무슨 생각해? 야!
1: 어? 아, 미안. 잠깐 뭐 생각 좀 하느라.
0: 뭐야? 무슨 생각?
1: 아니야. 별거 아니야. 그냥 별거 아니야. 영화 보러 갈래?
0: 뭐야. 그래, 알았어.
2: Now, all about Korea. Arirang Radio.